0: 집탄적파 타는 성보 졸라 아이가디 니마달리 아서 그마바 자이가디 마달리 다시 보다 찌라 가디야 송와 우치샤 전서버지 정말미 예매지 예리어다스버지 니 오당 아장장아 양이 리디오 알담나 아짜당 오당아 셔 아세기 니마달리 쓰지 오당 아노 당하다 아노 가시바자자 다시 찌라 전서공아 아스노기 우치샤이나가 정말미노 예매지 모아저다제 오당 아사기 오당 무랑아이 나디네 다스바 지마
1: 오야 강아당 플라르나이 라디오 스테이션 보나 마방아 카츠 뜻 바소시

0: 아슬 이빠이 그디 담보상이 슬롱슬롱다 샤 그당아 루바 사가니 아야 루이머 우츠가 아지 베치들 아마 종츠노 다 샤랴스바 에 사가 근데 우당 이빠지 슬루츠바 마테마템당 우츠 시당아디 바르노기 야보 호러 무비야 매당아도 다 사샤랴스 다서 그디도 하기야 강아당 아종실 다스바기 니우당 슬루당티 다서 텐석바 슬로 슬로보 뜻만 쓰가사디 다스바기 이파야 시트바 아탈로파 우츠 다지 나당즈보 탄나리르 말리르 저뱅야두자 다스니 롱컴 파스바든 짐비르 아토야 다스노 롱컴 파스바이 뜻보자노 클래스 티토코노가 성을 안나 에렌지 스츠 아다 니 롱컴 롱랑바 민 아 중화 그보 신스다가 중화농 흠사 신스고 이바는 거지 다서니 니 미누스크립트 아마 리르지도 뜨나당 나당 지보농 안납당 토코바지농 아통 아서 이닥자 누고트용 아타다 뜨나당 승아시당 뜨나지 어 나당 지보 양이로알리 다서 안여루리다 사디 다서 나당 지보농 우지 탕과 탕알리고 아서 가가농지 녹조고 다서 이닥농자기 종리르버지 다 트라트남나니아 도라디 나당 지부지 로아키니 지농리 다서 아토아기 아시 피퍼리타 롱미아 도바지 다스만자 스가나 롱금노 알무봉 다스만자 오늘 다니 종리 리버지 탕츠가 고야 바이 다스만 카카라오바 차가지 다스농 종리 리버 탕츠바지 이빠 드는 농자겐 카베라스자 성도나 다스니 타카칼니 성동농지 하카스 아서 카메라도 칼니 다스 탕과르디 다스 탕옥스가 유옥을 클렌지 주고 니도 김라도와 메랑알리 농 라우르당 니 테스마즈 아치바디 아성으로나자 녹스 증아당 아니다가라고요 우츠아성당자 듣나 사가니 녹사 탕옥을 클렌지 안노 클렌지아즈이들 니다지 아 오빠 다는 니 늘자라 티알라 임지니 나이 테스마즈 나카키 나수시 나 따감 텐라바 네 뜨미엠 지르몽오이 나긴 텐석당 리넉 텐석당 이송 아나다시 센치다가 맡은 바 니타나 알리마당 나이나빠 상통을다니
1: 할렐루야
0: 니닥치 따가깔레니 아세들 니다시게 아임마 아름농지니 이닥치 까라치빠디 성우라나자 니우차 성당아탄나 넉스 증랑아 증아니야 니다거 다리야 뜨나지 먹고래당 녹다거 들아 집바 아니다거 아슬 아이엠마야마지 슬보니 주고 아리농 큰 라워 니닥지 가랑 집바도 가지 다슬 니안우 사커 니 승동농지 아즈이들 오바니타니 나 종리 리버농 다스마 각바자가 니 탕바리마당 성동을하고야 나 샤루자고야 너우츠 다가마디자고 단는 니늘 자라야기나 알리마당 상동지 나 이끄는 드모아자가자 니 타는 농이 주고 가가슬루 텐석지 너우츠 농이 텐석아 주고 니 가가슬루 텐석아 오지 나이 니 모아장다 니 이덕지 상동농 아세이들 드스만지 지바 그부당지 드모아자미시야 가슬 아노 다스망 베네리아 무징이 미스 시다 롱랑바 자가 이드마 종아지 다신사 콘다 섬종나 롱르나 종아 농지 신세 주고 강아당 룰러 롱금이 임타케아토 다스 롱금이 닥탄서 담보담 이시가 파스트베이 린스 자리아스 파르노기니아 달리아 파르노튼 우츠지 진비 다스 농 파르노기 아야 드네 우샬라 농을 다스마즈 리시칸시바 다는 나이 알림마당 상통지 다스바야 플라스드라고 나야 실지어 다승다 다지니 아이 니라자라고 그부 니마메트당 사도 누누기오고 다스메다 지바 알루이 메르지 다지오 다 우츠지샤 아로 다스 아탑성농지 우츠지 바누기 우츠아 시당지 주고 인디안 알미르 시간시바 우츠아 시당지 뜻승야 이다 아탑농지 아침드나 제셔바 바노 데스만조 츠자샤데 다서 이당지 네노게임티 추정 알랑 임

0: 얼른 눈송 나루기쯤
1: 얼른 눈송 나루기쯤
0: 동방야바 안내디
1: 동방야바 안내디
0: 노불기금
1: 아 노불기금
0: 월 아유 샤나이바 드론진차 손디
1: 월

0: 정열날 전에 물어온지라고.
1: 정열날 전에 물어온지라고.
0: 론진 알리네 셀루 라망구 몰.
1: 론진 알리네 셀루 라망구
0: 당구 다닐라 진짜.
1: 당구 다닐라 진짜.
0: 무보심이 니동로.
1: 무보심이 니동로.
0: 아야 무슨 어떤 대로 안 오기 쉬다 너. 삼방 그좀 떠야봐.
1: 삼방 그전 도야바
0: 민이름다 쪼름 그바이
1: 민이름다 쪼름 그바이
0: 따쪼 신내 남아기

0: 좀 안내 좀다 손지
1: 안내 좀다 손지
0: 하고 좀 먼진 심하네
1: 하고 좀 먼진 심하네
0: 신든 리주 샤야
1: 신든 리주 샤야
0: 제비 름다 리라고
1: 어 제비 름다
0: Luku tangku monger mali.
1: Luku tangku monger mali.
0: Cetong air maka lepjong sebuah.

0: 비교하고.
1: 그지 뭐 당 단나성이야 아스노 단다노와 라노르마이가 소사이티 덴지야리 다서방 파노 이듬라 프레셔 아스고 이듬라 릴레이션십 프로블럼 아자라지데 다서노 라노르 민당 스테이지 가지 이밤바봉이야 멘토링 가이던스 콘다커 자보르능이 서포팅 다커 다사요르능이 모니터링 난다커 사가 동토라도 마중바 장아 아스고 파노 자보르든 아티아노든 드디드노 노르든 아두마중바 장아 pano iba ba do mongoria ase iba ja factor asir asuno effective communication ba ji asuno takam no relationship ya chungwa tashi itali za su shi kanang nda kar aje da masar ba school no asang college no asang lanu dum chung da jabur ba ji kan user mathamar mathamar chung da pano ta chuk chid ba do kar asu ba no school no bully sa su ba ka de ka dang aje man da chu ba itum la da da lo ya ta se idem ja ja nga pano takam no scars aje pano chu ta ingram khala na adu ma mat de matam ra pano gi ni pano do mendeza na he ai kyung sar ma communication no ma jong ma da o pano gi chung wa la ga ma se de pa cha ha wa ji reason che ai ga da ha le che along chi